늦바람 났어. 2011 무한도전 서해안 고속도로

시간 고생해주신 흑장미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 시간에 출발해서 12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연휴 때 잘들 보내셨어요? 놀러 가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동네가 조금 더 한산하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제 가족들과 외식 겸 쇼핑을 좀 하고

하고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식구들끼리 모여서 외식이라서 좀 예, 너무 즐겁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 시간을 달리고 달려 오느라 고생하신 흑장미님 저녁 만나게 되셨겠고요. 예, 편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할게요. 나니엘 가요 비타민 셔터문 올라갑니다.

아, 힘들게 인사를 했는데 왜 철님 나가세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인사를 했는데. 예, 아연님, 정인님, 그리고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체리님, 흑장미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흑장미님, 꽃미남님, 정인맘님, 그리고 우리 체리님 선물 감사드립니다. 신청란에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다녀가셨어요. 안녕하세요 다니 누나, 오늘은 일찍 퇴근할 거예요. 우리들의 발라드 2 첫 방송 보려고요. 치킨 맥주 시청 할 거예요. 야호 야호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다녀가셨거든요. 예, 그거 아시죠? 치킨과 맥주가 먹으면 좋지만은 건강에는 안 좋다는 거. 그래도 치킨 먹을 때는 맥주가 좀 빠지면은 허전한데 그래도 치킨과 맥주는 궁합이 안 맞는다는 거. 그 뭐지? 통풍? 통풍에는 제일 안 좋은 게 치킨과 맥주래요. 조심하시고요. 치킨에는 콜라. 이재훈의 괜찮은 사람, 송지우 임지성의 사랑인가요, 홍승민과 송지우의 올보유, 이예지 이지훈 천범석이 부르는 이밤이

아유 참네. 내가 어쩜 좋아. 치리님 다녀오셨어요. 예. 예, 권진원의 노래죠. Happy Birthday to You. IOI의 갑자기. 예, 이렇게 두 곡 신청해 주셨어요. 트리님 고맙고요. 예, 오늘도 남은 시간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노래 권진원이죠. Happy Birthday to You라는 곡과 함께 진영의 노래죠. 그댄 내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곡과 함께 IOI의 노래까지 세 곡 이어서

요즘 바람이 좀 많이 불죠. 날씨가 좀 많이 추워져가지고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고 노래 제목은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 라는 노래인데 물론 더운 것보다

시원한 게 좋지만 요즘 감기 걸리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저희 딸하고 다음 주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병원 가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딸아이랑 같이 가서 독감 주사 맞으려고 계획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독감 주사 안 맞으신 분들 계시면 예, 독감 주사 꼭 맞으세요. 매년 맞는 게 좋다고들 하니까 될 수 있으면 꼭 맞으셔서 맞는다고 안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덜 아프려고 맞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셨어요. 난연히 일찍 오셨군요. 너무 좋네요. 저도 좋아요. 우리 정인님 일찍 봐서 너무 좋아요. 오늘 저의 일상은 똑같았어요. 아들 열심히 케어하고 오후엔 유모차 끌고 다이소도 다녀오고요. 밖은 바람 불다, 햇빛 나다, 덥다, 시원하다 반복했네요. 맞아요. 요즘 날씨 그래요. 더웠다가 더워서 반팔 입으면 또 조금 있다가 보면은 또 추워서 긴팔 입게 되고 긴팔 입으면은 좀 더워서 선풍기 틀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필요한 거 왕창 사고 왔어요. 기분 좋죠? 예, 다이소 보다 보면 다이소 가면 물건 사는 물건 보는 재미도 있지만 물건 사는 재미도 있잖아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진짜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사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 들어서 더 이쁜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들은 이제 유모차 싫은가 봐요. 자꾸 안아달라는 유모차 말고 다른 거 알아봐야겠어요. 오늘도 방송 화이팅 하세요 하셨어요. 다른 거? 다른 거 뭐가 필요할까? 설마 자전거? 근데 다이소 같은 데는 유모차는 갈 수 있지만은 자전거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아들 보고 정인이 보고 당분간은 유모차 타라고 하세요. 그게 세상 제일 편하니까. 예. 신청하신 노래 윤호의 좋을 텐데 이하의 한숨 최유리의 밤바다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나니언니다 나니언니 아연이가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언니 방송 들으러 왔지요 왔지요 왔지요 언니 오늘 언니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와 박수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오전부터 바빴어요 아침에 늦지 않게 일어나 씻고 뭐 했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점심때 친구랑 룸메 언니랑 집밥 김밥을 썼어요 와 맛있었겠다 저 김밥 되게 좋아하거든요 맛있었어요 근데 김밥은 안 마실 수가 없지 않을까요? 뭘 넣고 해도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김밥은 뭘 해도 뭘 넣어도 다 맛있다 이게 제 논리예요 오후에는 마트에도 다녀오고 바빴습니다 아빠랑 장도 보고 이것저것 샀어요 배부르게 먹은 건 안 비밀이요 저도 어제 너무 배 터지게 먹었어요 그것도 안 비밀 저도 안 비밀 우리 아연님만 아는 걸로 내일은 다시 유치원 실습을 나갑니다 그래도 3일만 나가면 또 연휴예요 좋습니다 오늘 일찌도 출력해서 가져가야 하는데 계획안도 짜놓은 거 출력해야 하고 잘 준비해서 내일 가야겠어요 그럼 언니 남은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셨겠죠? 방송도 잘 듣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나니언니. 예, 사랑합니다, 아연님. 아연님 선물 감사드리고요. 돌콩님, 철님 선물 감사드립니다. 저도 올해는 아이들과 좀 시간을 조금 보내고 그랬어요. 금요일부터 금토일 이렇게인가? 예, 좀 정신 없었어요. 덕분에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저는 미리 다 먹어서 오늘은 그냥 부침개? 땡겨서 그냥 부침개로 때웠어요. 한스밴드입니다. 생일 커피소년의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클라잉넛의 노래죠. 생일이라는 곡까지 이렇게 신청곡으로 담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아연님께서 라인 댄스를 추시거든요. 근데 얘기 들을 때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좀 부럽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지나서는 제가 라인 댄스를 잘 몰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틱톡에서 라인 댄스 트는 게 나왔어요. 그거 보고 나니까 우리 아연이가 추는 춤이 이런 춤이었단 말이야? 이러면서 틱톡하고 TV에서 일일 드라마에서 그 라인 댄스가 나오는데 옷도 화려하고 저 괜찮겠는데? 우리 아연이가 저걸 춘단 말이야? 나 몸치예요. 뭐 이러더니 아, 이거 아닌데?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서 자꾸만 까먹었었어요. 근데 우리 아연님만 보면은 이 라인 댄스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는 거 있죠. 열심히 해서 저도 좀 알려주세요. 그거 괜찮더라고요. 원, 투, 차차차, 트리프, 차차차. 이걸로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리듬감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죠.

돌콩님 반갑습니다. 주말은 다들 잘 보내셨는지요? 10월에 출석콩? 출석하였습니다요. 일하다가 장미대장님 방송을 듣다가 아이보리의 홧김의 노래가 나오는데 홧김의 손을 잡고서 라는 대목이 나오길래 화는 안 났지만 퇴근과 동시에 재무부 장관님의 손을 잡고 그냥 대패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고 왔습니다. 살다 보면 계획에 없이 살 때가 재미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도 계획 없이 무계획으로 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장님 데이. 항상 하루의 마무리와 새 하루의 시작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고맙습니다요. 오늘 하루는 대장님의 곤장 웃으면서 맞아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하셨어요. 오냐 들이대라 궁딩이 바보지의 궁딩이는 오늘 다 행복일 것이니라. 예, 우리 돌콩님의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도유카의 웃어 넘기기엔 너무 사랑했던 너라. 아이보리의 홧김에 차가을에 가을이 끝나기 전에 헤어지자 이렇게 준비할게요. 우리 돌콩님의 궁딩이는 오늘 한우로수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의 거예요. 오늘 우울하셨던 분들 아니면은 좀 화가 나신 분들, 예, 우리 돌콩님과 바보지의 그 궁딩이를 모두 빌려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마음껏 두들기세요.

안녕하세요 나니 누나 2부 신청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하시면서 샤방샤방한 우리 꽃미남님 다녀가셨어요. 수원에는 우리 꽃미남님이 계셔서 예, 늘 동네가 화난가 봐요. 저희 동네가 좀 화난 편이거든요. 아마도 꽃미남님이 수원에 살아서 그렇지 않은가? 아님 말고 브레이브걸스의 하이힐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오마이걸의 다섯 번째 계절 신청합니다. 사랑할게. 네,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행복하자님께서 10시 되면은 행복하자님 방으로 가신다 그래서 아 신청곡을 더 늦게 올려드릴까? 예, 우리 행복하자님께서 신청단 다녀가셨어요. 언니를 위한 선물곡과 좋아하시는 곡 한 곡 드려요. 오늘 생일이라면서요. 진짜 진짜 축하드립니다.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보아요 하셨어요. 저는 행복하자님과 그리고 우리 하늘호수 가족님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케일의 선물, 멜로망스의 선물, 볼빨간 사춘기의 드림이라는 곡까지 세 곡 주셨어요. 제가 다 좋아하는 곡인데 덕분에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편한 밤 되시기 바랄게요.

2부 시작했으니까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란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호수에서 철린과 바보즈의 멤버를 바보즈의 멤버를 모집한대요. 바보즈의 멤버는 우리 철림이 대빵이고요. 예, 돌콩님, 옥탑방 백수님, 그리고 예, 샤방샤방한 우리 꽃미남님, 그리고 선인의 추억님, 이렇게 네 분이거든요. 예, 더 함께 하실 분들은 예. 예. 바보지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안길 수도 있었는데 자꾸 졸음 운전을 하셔서 예 그래서 아버지의 낑기는 걸로 합류하시는 걸로 했습니다.

드릴게요. 예, 체리님 다녀가셨어요. 나니님이 좋아하는 곡이었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요. 그래요. 너무 좋아요. 이승철의 오늘도 난, 이선희의 한바탕 웃음으로 이렇게 두 곡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شوخی به درخت رو به هم خوردن ساکنه میکنیم.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함께하고 오바 우리들의 발라드 2가 함께하는 하늘옷을 24 나니의 가요비타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들의 발라드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다시 우발2가 시작됐어요. 좀 전에 시작됐더니 예, 전부 다 지금 흑장미님이 방청객으로 가셔서 우리 흑장미님 찾는다고 눈이 빨개가지고 쳐다보고 계실 거예요. 노래가 귀에 들어오긴 해요. 예. 아무튼 데니스 프로젝트의 노래입니다. 춤이 제일 쉬워요. 우리 아까 돌콩님께서 춤춘다고 하셨는데 어디 한번 볼까요? 춤 실력? 우리 천리마오 같이 추신다고 했으니까 어디 한번 봅시다요. 조선 힙합이 부르는 어디서 자꾸 개가 짖냐 이렇게 두곡 이어서

예, 오랜만에 함께 했던 곡이죠. 정일령의 기도에 이어서, 예, 우리 철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문근영 어린 신부를 재미나게 보셨다고 하셨죠? 문근영이 부르는 난 아직 사랑을 못

몰라 밥 시끄레 한여름에 눈이 내릴 때면 때까지 너를 사랑해 이세준의 당신은 천상아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천리 문근영의 어린 신부 그때 그 시절로 가볼까요?

박경림의 노래였죠. 오랜만에 들은 착각의 늪 함께 하셨고요. 차태현의 I love you, 로이킴의 피노키오, 이지훈의 나는 반딧불 함께 하겠습니다.

예, 신청란에 철님 다녀가셨어요.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요. 예, 철님 고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철님과 바보즈는 해체는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계속해서 잘 모집하시기 바랄게요. 신화의 해결사 그리고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찾고 부활의 사랑할수록 세곡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남는 빤츠 있으면 우리 철님한테 좀 주세요. 빤츠가 없어서 빤츠를 못 입고 다니신대요.

안녕하세요. 다니 누나 3부 신청합니다. 우발 라디오 재밌네요. 장미 누나 오늘 나온 건가? 다음 주에 나오는 건가? 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바바이. 예, 오늘 안 나오신대요. 다음번에 나오실 것 같아요. 3층에 있대요. 3층. 3층 잘 찾아보세요. 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제 시간 마지막 분이죠. 우리 은지님 다녀가셨어요. 반갑습니다. 내일 도배를 한다고요. 도배하려면 짐도 좀 옮겨야 되고 뭐 조그맣게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예, 소소하게 일거리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은지님 화이팅! 힘내시라고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나년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사연 쓰려니까 떨리네요. 어머, 저는 설레이는데. 나년이 오늘은 시내 가서 엄마가 제 옷이랑 신발 사는 거를 중점적으로 하자고 하시면서 정작 본인에 대한 사치를 안 하시니까 되게 서운하네요. 언니 잘 들어요 하셨는데 그게 엄마예요. 예, 부모님들은 다 그래요. 아 이거 괜찮다, 나 이거 있어, 필요 없어 이러시면서 또 사주면은 또 좋아하시죠. 성시경의 희재, 윤정신의 좋니, 김영중의 그랬나봐 준비해드릴게요.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 우발 2 시즌 2가 시작됐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귀가 힐링하는 일만 남아 있을 거예요. 시즌 1도 참 좋았는데 시즌 2 때는 또 얼마나 좋은 노래를 들고 얼마나 좋은 가수들이 나올지 기대되고 궁금해지네요. 거기에 또 우리 흑정미님을 찾는 예 숨은 그림 찾기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예 흑정미님 꼭 찾으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한우로 시작이 나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고마웠습니다. 행복한 밤 되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나뉘었습니다. 쇼톡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평범했을까?

하늘우수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밤사이 편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10월 6일 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아침,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내륙 곳곳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는데요. 특히 강원 태백과 평창 산지에는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내륙은 대부분 10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지는 5도 안팎으로 내려갔고 대관령은 1도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오전까지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실제로는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초속 15m에서 산지에는 20m 안팎의 순간 돌풍이 몰아치겠고요. 바다도 바람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남해상과 제주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10.6도, 낮에는 서울이 22도, 원주 춘천은 21도에 머물겠고요. 남부지방은 아침에 안동 9.1도, 한낮에는 서울 전주와 울산이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주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도 조금씩 오르겠는데요.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 차이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옷차림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좋은 음악 전해주신 연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에 수고해주셨던 우리 흑장미님, 스타미님 그렇게 방송하셨을까요? 제가 동방송을 못 들어서 수고 많으셨어요. 저희 하늘호수 방송은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채워져 방송이 됩니다. 방송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인라이브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먼저 로그인하신 후에 왼쪽 메뉴에서 랭킹 누르고 목록에서 실시간 선택하면 1위에 저희 하늘호수 방송국 있습니다. 채팅 누르고 대화방으로 오시면 화면 오른편에 녹색 연필이 있는데요. 연필 눌러서 신청곡 사연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가요로 간단한 사연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다만 트로트나 경음악, 팝송, 레즈의 힙합, 가사 전체가 영어인 곡은 신청을 하셔도 선곡이 안됩니다. 같은 가수의 노래도 두 곡 이상 선곡이 안되고요. 바로 전 시간에 방송된 곡도 중복해서 보내드리고 있지 않으니 다양한 가수의 곡으로 넉넉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곡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사연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은 신청곡만, 신청곡 선곡이 어려우시면 사연만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대화에도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PC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라이브 홈페이지, 모바일은 인라이브 어플 통해서 실시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터넷 FM 라디오 중심 하늘호수 방송국이고요. 저는 좋은 아침인 가요의 터보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첫 사연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청해 주신 곡 클론의 펑키 투나잇, 잭스키스 컴백, 다시하니 경고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터보님. 3일 연휴 편하셨습니까? 저도 편안하게 집에서 재충전하면서 3일 연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후유증 없이 출근도 잘했고요. 쉬는 날 뒤 출근이 항상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는 않죠. 터보님 포함 한우로서의 모든 분들 연휴 후유증 없는 하루이길 기원합니다. 오늘 청구곡 컨셉은 제 중고등학교 때 인기를 끌었던 펌프 게임 속의 음악들입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저는 뭐 교대 근무라 교대에 맞춰서 계속 일을 했죠. 저는 오늘 쉬는 날이에요. 사마님은 연휴를 집에서 편하게 보내면서 제대로 충전 하셨나봐요. 덕분에 출근길 후유증 없이 가볍게 시작했다니 다행이네요. 쉬는 날 뒤에 이렇게 몸과 마음이 자연스레 일상으로 돌아오면 참 좋겠죠. 하지만 늘 마음먹은 대로 되진 않죠. 그래도 잘 쉬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좋은 충전인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 펌프로 즐겼던 노래 청해 주셨는데 노래 들으면서 그때 기억도 잠시 떠올려 보는 것도 좋겠네요. 오늘도 한우로수와 함께 즐겁게 시작하시고 연휴 후유증 없이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와우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로이 킴의 We Go High, KC의 나 그댈 위해 시한편을 쓰겠어, 헤이즈 해픈 우연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터보님,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뚝딱 3일이 지나갔네요. 이번 주도 3일만 지나가면 연휴 시작이라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한 주도 힘내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연휴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갔죠. 쉴 때는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려니 조금 아쉽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주는 평소보다 짧아서 마음은 조금 가볍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며칠만 지나면 또 연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연휴 동안 잘 쉬고 충전한 기운으로 이번 한 주도 무리 없이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생각, 좋은 기분 많이 담고요. 웃을 일도 많은 하루 보내세요. 이번 주도 우리 함께 힘내봐요. 화이팅!

정인이 엄마 다녀가 주셨습니다. 신청합니다. 토모님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늘 같은 일상과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한우로수와 함께 했습니다.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저의 육아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한우로수. 아 참, 그리고 어젯밤 10시부터 장미 언니가 좋아하는 우리들의 발라드 시즌2 첫 방송을 폰으로 해서 봤습니다. 한우로수 여러분들과 같이 같은 화면 보면서 얘기 나누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결국 끝까지 다 보고 1시 반에 잤네요. 잠을 몇 시간 못 잤어요. 방송 보면 장미 언니가 카메라에 잡혔다는데 어두워서 잘 안 보인대요. 대화방에 사진도 올렸는데 열심히 잤다 결국 못 찾은.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월요일 쉬었으니 이번 한 주 잘 갈 듯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자아자 힘내봐야겠어요. 파이브의 그녀를 찾아주세요. 이지훈 나와 같다면 박보검 진영의 안갯길 청해 주셨습니다. 더 네임 버전만 있는 줄 알았더니 바이브 버전도 있었군요. 예, 연휴에 늘 한우로수와 함께 하셨군요. 육아로 쌓이는 스트레스를 음악과 얘기로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다니 저희도 참 뿌듯하고 고맙네요. 어제는 예, 한우로수 식구들하고 같은 방송 보면서 얘기 나누는 재미까지 더해졌던 모양인데요. 예, 그 장면이 찾으려고 화면을 그렇게 열심히 봤다니 재밌네요. 근데 너무 늦게 보느라고 지금 장미님도 그러고 다들 많이 피곤한가 봐요. 오늘은 잠 부족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걱정인데 그러니까 월요일을 쉬고 시작하는 이번 주 하루가 조금 더 빠르게 지나갈 것 같으니 오늘도 힘내고요. 잠깐이라도 편하게 웃을 수 있는 시간 하늘로서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곡이 껴버리는 바람에 곡 순서가 이렇게 됐네요. 원래 정인이님 신청곡인데 지금 나가게 됐습니다. 흑장미님 신청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빠. 어제 우바를 끝까지 보고 잤더니 너무 졸려요. 제가 본 가수가 둘이나 나왔어요. 현장에서 보다가 집에서 듣는 게 더 좋게 들리는 건 안 비밀이에요. 여튼 신기신기합니다. 오늘도 잘 들어요. 헌책방에 서러웠던 여름이 기대 섞인 가을에게 현의 그 시절 너와 나 김지혁, 임창섭, 황인호의 오랜만이야 정해 주셨습니다. 좀 전에 정인님 말씀하시더니 함께 방송을 끝까지 봤군요. 직접 관람 중에 봤던 가수가 두 사람이나 나왔다니 아무래도 더 반갑고 신기했을 것 같네요. 현장에서 보는 재미도 있지만 집에서 편하게 듣다 보면 오히려 음악에 더 집중을 하게 되겠죠. 끝까지 챙겨보다 보니 늦게 자서 아침에 많이 피곤하겠어요. 오늘 하루는 틈틈이 잠도 보충하면서 무리하지 말고 보내고요. 연휴 끝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된 만큼 몸도 천천히 적응시켜야겠죠. 오늘도 좋은 음악과 함께 기분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랍니다. 화이팅!

냐옹스님 다녀가 주셨어요. 청해주신 곡 FT 아일랜드의 너란 섬, 더너츠의 한두 번 청해 주셨네요. 토보님 안녕하세요. 이틀 정도 집안일을 미뤘더니 할 게 막 쌓이더라고요. 어제는 화장실 바닥 청소, 이유식 만들기, 이불 빨래를 했어요. 어제 힘들어서 저녁은 셀프라고 했더니 신랑이 감바스랑 대야를 구워줘서 저녁을 맛있게 먹었네요. 어제 아기가 잠을 계속 얕게 자서 뒤척뒤척 하다가 울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뒤척뒤척